0: 나 배알이 얻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질 못하리다.
1: 호왕이 허허웃고 기합만 그런데도 이 심정 풀치가야 화합은 남기 앉아 깍깍 도락도락 귀한 음석으로 수절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깍깍 나면 세상인 가니 비워라 도를 들어 난리울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 허가지.